너는 무화이너 주모한 끝디모 연할 몸은 옐로야 너는 무화인 주모한 끝디모 연할 몸은 옐로야 여우 비아티우멘 비거 비역 비아멘 비거 너는 몸 우와이너 주모한 끝디모 몸은 옐로야 하! 으이! 하! 하이! 하!

0: This is CHMB AM 1320 Vancouver.
1: 듣고 있나요? 라디오 6.
2: 지친 그대 꿈을 꾸어요. 여기는 라디오 6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리고 미국 조지아대 명예교수인 박한식 교수의 통일교육에 대한 강의를 보내드립니다. 강의 주제는 통일교육,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유아진입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밴쿠버 브로드웨이 지역의 대규모 고밀도 개발에 발맞춰 주정부 전력공사인 BC 하이드로가 전력 공급망 확충 공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9천만 달러가 투입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마운트 플레전트 변전소가 확장되면 향후 최대 5만 가구 및 사업체에 추가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2014년 건설 당시 향후 수요 증가에 대비해 미리 확보해둔 변전소 내 예비 공간에 세 번째 변압기를 추가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샬론 미타 BC 하이드로 사장은 수년 전 건설 당시부터 미래 확장을 염두에 두고 인프라를 설계했다며 주택 상업시설뿐 아니라 전기차 등 청정에너지 전환 수요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신뢰성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력망 확충은 밴쿠버시의 핵심 도심 개발 계획인 브로드웨이 플랜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현재 이 지역 파이프라인에는 약 2만 5천 채의 주택과 1,140제곱피트 규모의 비주거용 복합공간 조성을 포함해 총 169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2027년 말 개통 예정인 밀레니엄 라인 브로드웨이 스카이트레인 연장선과 맞물려 이 일대가 밴쿠버의 새로운 고밀도 중심지로 변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고금리와 높은 건설 비용 등 경제적 여건이 일부 사업의 실제 착공 시기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도시의 대대적인 재개발에 앞선 선제적인 전력 인프라 투자가 밴쿠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 학기 개강을 앞두고 BC주의 대학생들이 학업보다 심각한 생활비 부담과 재정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물가와 주거비 상승 속에 학생 10명 중 8명이 재정적 스트레스로 학업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TD은행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BC주 고등교육과정 학생의 84%는 재정적 스트레스가 자신의 웰빙과 학업 성적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TD 측은 이러한 수치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학생들의 부담이 단순 등록금을 넘어 식료품비와 월세, 교통비 등 일상적인 생활비 폭등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사 대상 BC주 학생의 94%가 최근 3개월간 재정적 스트레스를 경험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높은 식료품비와 주거비, 예산관리 및 여가비 부담, 부채관리 순으로 꼽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으로 기본 생활비가 오른 데다 청년층 취업시장마저 경직되면서 과거와 달리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BC주 학생의 41%가 AI 도구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재정 조언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온라인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검증된 출처를 확인하고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기록하는 기초적인 예산 작성 습관부터 시작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높은 물가와 주거비 장벽 속에서 청년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지원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캐나다의 대표적 미디어 기업인 코러스 엔터테인먼트가 글로벌 뉴스와 토크 라디오 부문을 중심으로 또다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지난달 대규모 인력 감축에 이어 불과 한 달 만에 추가 감원이 이어지면서 캐나다 지역 언론과 방송산업의 취재 역량 위축에 대한 우려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코러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번 주 글로벌 BC와 전국 뉴스 네트워크인 글로벌 내셔널 그리고 토론토의 뉴스 640을 포함한 주요 토크 라디오 네트워크에서 직책 축소가 진행됐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사측은 구체적인 감원 인원을 밝히지 않았으나 소규모 조직 개편이라고 설명했는데 코러스는 3분기 3,650만 달러의 순손실과 전년 대비 16%의 매출 감소를 기록 지속하며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러스 측은 이번 감원이 방송국 폐쇄나 뉴스 사업 철수를 의미하지 않으며 멀티플랫폼 시대에 맞춘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 구축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업계와 소셜미디어에서는 잇따른 감원이 지역 뉴스의 질적 저하와 현장 취재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와 광고주가 스트리밍 및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동하면서 전통 방송 매체의 경영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핵심 뉴스 조직인 글로벌 BC와 글로벌 내셔널까지 지속적인 감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캐나다 지역 언론 생태계에 미칠 장기적 여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메트로 밴쿠버의 대표적인 스킬 리조트인 사이프러스 마운틴이 20여 년 만에 산악자전거 전용 다운힐 바이크파크를 다시 선보입니다. 내년 여름 정식 개장을 목표로 이번 달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갑니다. 사이프러스 마운틴 리조트는 블랙 마운틴 구역에 조성되는 사이프러스 바이크파크의 1단계 공사를 이달부터 시작해 오는 11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바이크파크는 스킬 리프트에 자전거를 싣고 올라간 뒤 전용 다운힐 코스로 내려오는 리프트 접근형으로 조성됩니다. 전체 3개년 프로젝트 중 첫 번째 구간이 내년 여름 시즌에 먼저 문을 열며 과거 2005년 올림픽 준비전 운영했던 옛 트레일 부지를 일부 활용해 배수 시스템과 환경보호 기준을 대폭 강화해 다시 설계됩니다. 초보자를 위한 플로우 트레일부터 숙련자를 위한 암석 지형 중심의 테크니컬 코스까지 다양하게 갖출 예정이며 공사 및 운영 기간 중에도 기존 등산로는 단축되거나 폐쇄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한편 바이크파크 정식 개장에 앞서 오는 10월 16일과 17일 양일간 세계적인 산악자전거 대회인 레드불 하드라인의 첫 캐나다 대회가 사이프러스 마운틴에서 열려 전 세계 라이더들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밴쿠버 다운타운과 나나이모를 75분 만에 잇는 고속여객선 헐로페리가 출항 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사업 초기 일각의 우려를 씻어내고 누적 탑승객 1,500만 명을 돌파하며 메트로 밴쿠버와 밴쿠버 아일랜드를 잇는 핵심 교통수단으로 안착했습니다. 헐로페리는 지난 2023년 8월 16일 첫 운항을 시작한 이후 3년간 약 1만 회를 운항하며 누적 승객 150만 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과거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시도됐던 고속여객선 서비스들이 줄줄이 폐지되면서 첫 겨울을 넘기기 힘들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도 존재했으나 2024년 8월 40만 명, 2025년 2월 65만 명, 올해 4월 130만 명을 거쳐 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콜하버와 나나이모 남쪽 항을 편도 75분 만에 연결하고 있으며 성수기 기준 주말 하루 최대 6회 왕복 운항 중입니다. 평일 전용 $19.99인 저가 요금제를 도입하는 등 이용객 편의도 지속 개편하고 있는데 3주년을 기념해 3인 이상 단체 승객을 대상으로 20% 할인 프로모션 역시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BC주 피스리버의 대형 수력발전 댐인 사이트씨를 둘러싸고 산란기 물고기를 트럭으로 실어 나르는 이색적인 생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4,700만 달러가 넘게 투입된 첨단 이동시설이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댐으로 인한 근본적인 생태계 파괴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실효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BC 아이드로는 댐의 완공으로 피스리버 일대 128km 구간이 수몰되고 어도가 차단됨에 따라 4,720만 달러를 들여 댐 하류에 대형 어류 수송시설을 구축했습니다. 상류로 이동하려는 물고기를 유인해 엘리베이터로 올린 뒤 마취 과정을 거쳐 운송포트에 담아 최대 50km 떨어진 상류 저수지 구역에 트럭으로 방류하는 방식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 대상은 멸종위기 어류이자 퍼스트네이션의 주요 문화 생활자원인 불트라우트, 즉 북미산 송어입니다. BCI드로는 지난해 불트라우트를 포함해 약 1만 2,600마리의 어류를 이송했으며 올해 4월부터 7월까지도 2,740마리를 성공적으로 상류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생물학자들의 반응은 냉담한데 수백 마리를 트럭으로 옮기는 방식은 죽어가는 생태계에 대한 거칠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시설은 지난해 기계 고장과 컴퓨터 시스템 오류 등으로 전체 가동 기간의 4분의 1이 넘는 55일 동안 작동이 중단돼 전기 충격으로 물고기를 직접 잡아 올려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대 280km를 이동하며 차가운 상류에서 산란하는 불트라우트의 생태 특성상 인공적으로 조성된 공간에서는 물고기 체내에 메틸 수은이 축적될 뿐 아니라 자연적인 이동 경로가 근본적으로 파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스리버 일대의 또 다른 댐인 사이트 2 건설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유역 생태계 지표종인 불트라우트의 전멸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어 이번 프로젝트가 생태계의 복원력이 될지 아니면 일시적인 임시방편에 그칠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날씨가 좋아지면서 야외 활동 즐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귀엽다는 이유로 또는 도우려는 마음에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동이 오히려 동물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라쿤에게 사람이 먹는 음식을 주면 혈당 조절 장애와 치아 부식을 일으킬 뿐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습관적 현상이 발생한다고 전했습니다. 사람과 친숙해진 코요테나 곰 등은 주택 주변을 맴돌다 도로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반려견 및 사람을 공격할 위험이 대폭 상승합니다. 실제로 BC주에서는 매년 약 500마리의 곰이 사람 음식에 습관화된 여파로 당국에 의해 사살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먹이를 주지 않더라도 야외에서 쓰레기를 방치하거나 아이스박스, 남은 음식물, 반려동물 사료 등을 외부에 두는 행위 역시 야생동물을 유인하는 치명적인 원인이 됩니다. BC주 자연보호관 서비스와 BC파크는 야생동물법에 따라 위험한 야생동물을 유인하거나 먹이를 주는 행위에 대해 $460의 현장 티켓부터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아진이었습니다.
4: 디지털 시대의 색깔 있는 신문 코리안 뉴스. 다른 뉴스를 보는 것, 가짜 뉴스를 알아내는 것, 내 주변을 보살피는 것, 내 나라 밖을 살펴보는 것, 지구를 건강하게 물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시작해야 가능하다는 것. 바른 사람을 위한 젊은 신문 코리안 뉴스.
5: Train for careers in digital marketing, live-in caregiver childcare, supply chain management, postgraduate nursing, and more.
6: Sell College, empowering students to
5: study online or on campus at sclcedu.com.
7: 뉴욕에서도, 포틀랜드에서도, 우리의 식탁에서도 콩으로 만든 요리가 대세가 된 건 다 이유가 있지.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내 몸도 지구도 건강해지니까.
8: 요즘은 이런 식. 나를 위해, 지구를 위해. 바른 먹거리, 풀무원.
9: 이북이 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나 이남이 하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나 다 발전을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왜 통일이 안 되느냐, 통일의 이론조차 없느냐. 지금 70년 동안 통일 이론 하나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통일이 목적이 아닙니다. 통일은 수단입니다. 통일이 수단이기 때문에 수단에 대한 공부가, 연구가 별로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목적을 앞에 갖다 놓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목적이 다름이 아니고 발전입니다. 발전, 디벨롭먼트라는 말을 우리는 별로 많이 안 쓰는 것 같은데 디벨로먼트라는 말이 안 쓰면은 우리가 이 역사를 이해를 다 하기 어렵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이 디벨롭 되느냐 한 이런 거를 디벨로먼트라는 개념이 무슨 어떤 개념이나 하는 거를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벨로먼트는 가치관이 있는 개념입니다. 말하자면 디벨로먼트는 좋은 것입니다. 나쁘게 디벨로먼트 하는 것을 디벨로먼트를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그로스, 그냥 양적으로 팽창하는 이런 걸 얘기를 하지 디벨로먼트라고 하면은 질적인 향상이 있어야 됩니다. 원래 이 디벨로먼트라는 개념이 서구에서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생물학에서 나왔습니다. 올챙이가 개구리 되는 것을 그거를 성장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발전한다고 합니다. develop 그 frog는 developed 그 발전된 양상의 모습의 올챙이입니다. 올챙이가 살이 찌고 커진다고 해서 개구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달걀이 뭐 그 영양을 더 준다고 해서 병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병아리는 달걀에서 계란에서 발전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질적인 변화를 의미를 합니다. 질적인 변화를 정당화시키기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학문적으로.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참 디벨로먼트를 강의를 많이 하는 건 모르겠지만은 연구가 별로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디벨로먼트는 질적인 변화를 의미를 한다. 그리고 변화된 질이 변화된 상태는 좋은 상태다. 바람직한 상태다. 그걸 우리가 그 희망을 가지고 추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전론에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 이 발전이라는 것은 그러고 또 과정입니다. 발전에는 어디서 와서 어디서 가느냐 그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발전이라는 것은 과정에 불과하고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개념에 대해서 발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발전을 정의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정의가 무슨 말인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의의 정의가 뭐냐? 이 과학철학에서 거기부터 시작합니다. 정의를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느냐? 그거지요. 정의라는 것은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은 그냥 말이 단어가 그게 예를 들어서 무슨 주관적인 주체 사상이다. 그러면 주체 사상이라고 하지만은 그건 특별한 사상 체계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래서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사람 하나하나마다 주관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객관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객관이 없고 그 대신에 주관과 주관이 모여가지고 합의는 있습니다. 우리가 합의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발전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지요. 합의가 없는 발전은 북에서 자기들을 발전됐다, 남에서는 발전됐다고 하지만은 남과 북이 발전이라는 것을 서로 합의를 한 적도 없고 또 합의할 수도 없습니다. 남과 북에서 발전이라는 것을 한 가지 척도를 내놓고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북에서는 또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기들이 성취해 놓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하는 거 얘기할 거고, 남은 남대로 말할 것도 없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자면 1인당 평균 소득률이나 뭐 무역량이나 뭐 무기의 준비 상태나 이런 걸 다 가지고 발전이라 하겠지요. 그런 거는 이제 발전이라는 거는 공통성이 있는 그 주관이지만은 객관은 아니고 공통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전을 공통점이 있게 정의를 하는 그런 작업을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했고 또 그런 학자들이 했는 것은 잘못됐고 잘됐고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발전을 정의를 하며 추구를 해야 되겠냐. 그걸 이번 학기에 이번 이 시즌2를 전 학기라고 그럽니다. 2학기. 2학기에 했었으면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발전을 이제 아까 제 그 저 책을 소개를 했는데 글로벌리제이션 그게 블레싱이냐 커스냐 축복이냐 저주냐 하는 책인데 저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기울여 가지고 쓰는 책이 바로 그겁니다. 다 이제 영어로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그래 제 제목이라도 흐르고 좀 봐주시고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상식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나 그걸 교재로 해가지고 그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무래도 통일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매 시간

그게 이제 영어로는 plausibility라고 그러는데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정확성이 있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그게 옳은 말이어야 됩니다. 그걸 relevance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relevance가 있어야 되고 또 역사적으로 그게 실현되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조건이 있습니다. 발전이라는 걸 또 발전은 도덕적으로 우리가 선망하고 추구해야 되는 그런 도덕성을 부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각각 차트를 나누어서 그 책에 취급을 했습니다. 발전이라는 이론을 세 가지 큰 묶음으로 우리가 식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발전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나 어느 사회가 하는 거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발전이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제일 질이 낮은 발전의 개념입니다. 그러니 미국이 하는 거 따라가고 무슨 중국이 하는 걸 따라가고 그래서는 발전이라는 개념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발전이라는 것은 바람직하다. 꼭 그 사회 문화 의식 구조에서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밝혀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통일을 하려고 하면은 더 발전된 상황을 우리가 통일하면서 만들어내야 되고 또 통일하기 전이라도 남과 북이 각각 더 발전한 상태로 옮겨지면은 통일하기가 더 쉽게 되고 더 바람직한 통일이 올 수가 있지요. 통일이라는 것이 옳게 우리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게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데 그것도 하나도 안 내고 그냥 A라는 나라가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런데 그 A가 더 발전된 나라니까 이게 발전이라는 건갑다.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 봐서 바람직한 발전된 사회가 어떤 거냐 그거를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냥 남 하는 걸 따라가는 거 그리고 뭐 돈을 많이 버리면 좋다, 무기 많으면 좋다, 무슨 관료 체제가 잘 됐으면 좋다. 왜냐면 외국에서 그렇게 하니까 자꾸 우리나라에 제가 한 번씩 가보면 제가 가장 듣기가 불편하고 제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선진국 얘기를 합니다. 선진국에는 어떻게 하는데 그럽니다. 선진국이 누굽니까? 선진국, 후진국이 없습니다. 다 모든 사회는 발전 도상에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사회는 발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이라는 개념은 온 세계 다양한 체제와 다양한 상황을 우리가 다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요. 발전 도상에 있는 국가가 모든 국가입니다. 미국도 발전 도상에 있고 발전 도상이 아니라 지금 퇴보 도상에 있지요. 이런 거를 그 과정이라는 그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맞고 현실적으로도 타당성이 있는데 도덕적으로는 정당화시킬 수 없는 그러한 발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민주주의적 발전이나 자본주의적 발전이나 또 사회주의적 발전이나 이렇게 보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인 타당성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도덕성이 결핍되어 있다 하는 그러한 이론들이 또 많습니다. 그걸 또 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러면

0: 이론적으로도 설득력이 있는 그런 이론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 제가 이 파트 3에서 저 나름대로 우리가 제시하는 것, 한 것이 그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인간 중심이래 돼야 되고 이 사회 조직, 사회 제도나 정치 사상이나 이 모든 것은 수단에 불과하다. 무엇을 위한 수단이냐? 발전을 위한 수단이자. 그럼 발전이 뭐냐? 발전된 사회는 인권이, 모든 종류의 인권이 선양되어 있는 곳이 발전된 곳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 세상에 내보내야 되는데 그러한 발전 개념을 발전시킨 나라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나온 발전론이랄까 발전이론에서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은 칼 마크스가 제시한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칼 마크스는 도덕적으로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론이 논리적으로 굉장히 설득력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다 모든 역사는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마크스의 죽음을 보면 칼 마크스가 살아 있을 때는 그 서구 사회가 아직 그 충분히 산업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노동 계층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노동 계층은 있지만은 노동자들이 세계적으로 단결을 하는 그러한 레닌이나 칼 마크스의 생각처럼 그런 징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발전론을 공부를 하는데 마크스의 점을 연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련이나 중국에서 나오는 책 같은 거는 미국에 도저히 그래서 우리는 인간만 환경의 혹은 역사의 산물이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론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 모든 것이 역사의 산물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1: This is CHMB AM 1320 Vancouver.
2: 듣고 있나요? 라디오 6.
3: 지친 그대 꿈을 꾸어요. 여기는 라디오 6입니다.
0: 바람직하다. 꼭 그 사회 문화 의식 구조에서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밝혀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통일을 하려고 하면은 더 발전된 상황을 우리가 통일하면서 만들어내야 되고 또 통일하기 전이라도 남과 북이 각각 더 발전한 상태로 옮겨지면은 지면은 통일하기가 더 쉽게 되고 더 바람직한 통일이 올 수가 있지요. 통일이라는 것이 옳게 우리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게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데 그것도 하나도 안 되고 그냥 A라는 나라가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런데 그 A가 더 발전된 나라니까 이게 발전이라는 건갑다.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 봐서 바람직한 발전된 저 사회가 어떤 거냐 그거를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냥 남 하는 걸 따라가는 거 그리고 뭐 돈을 많이 벌이면 좋다, 무기만 많으면 좋다, 무슨 관료 체제가 잘 됐으면 좋다. 왜냐면 외국에서 그렇게 하니까 자꾸 우리나라에 제가 한 번씩 가보면 제가 가장 듣기가 불편하고 제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선진국 얘기를 합니다. 선진국에는 어떻게 하는데? 그럽니다. 선진국이 누굽니까? 선진국, 후진국이 없습니다. 다 모든 사회는 발전 도상에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사회는 발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이라는 개념은 온 세계 다양한 체제와 다양한 상황을 우리가 다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요. 발전 도상에 있는 국가가 모든 국가입니다. 미국도 발전 도상에 있고, 발전 도상이 아니라 지금 대부 도상에 있지요. 이런 거를, 그 과정이라는 그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또는 맞고, 현실적으로도 타당성이 있는데, 도덕적으로는 정당화 시킬 수 없는 그러한 발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자유민주주의적 발전이나 자본주의적 발전이나 또 사회주의적 발전이나 이렇게 보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인 타당성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도덕성이 결핍되어 있다 하는 그러한 이론들이 또 많습니다. 그걸 또 한테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러면 바람직하면서 이론적으로도 설득력이 있는 그런 이론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 제가 이 파트 3에서 저 나름대로 우리가 제시하는 것이 그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인간 중심이 돼야 되고, 이 사회 조직, 사회 제도나 정치 사상이나 이 모든 것은 수단에 불과하다. 무엇을 위한 수단이냐? 발전을 위한 수단이자. 그럼 발전이 뭐냐? 발전된 사회는 인권이, 모든 종류의 인권이 선양되어 있는 곳이 발전된 곳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 세상에 내보내야 되는데, 그러한 발전 개념을 발전시킨 나라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나온 발전론이랄까 발전이론에서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은 칼 마르크스가 제시한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칼 마르크스는 도덕적으로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이론이 논리적으로 굉장히 설득력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다 모든 역사는 아니지만은 역사적으로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마르크스즘을 보면 칼 마르크스가 살아 있을 때는 그 서구 사회가 아직 그 충분히 산업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노동 계층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노동 계층은 있지만은 노동자들이 세계적으로 단결을 하는 그러한 레닌이나 칼 마르크스의 생각처럼 그런 징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발전론을 공부를 하는데 마르크스즘을 연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련이나 중국에서 나오는 책 같은 거는 미국에 도저히, 그래서 우리는 인간만 환경의 혹은 역사의 산물이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론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 모든 것이 역사의 산물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환경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생활 환경을 알아야 되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 사는 거나 동물이 사는 거나 식물이 사는 거나 환경에 있자 환경에 적응하면서 사는 것이 생명체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처해 있는 역사에서 볼 때 환경이라는 것은 빠른 거죠. 자본주의가 민주주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발전된 환경 또 사회주의가 국주의적 공산주의가 발전돼 가지고 한반도에 조선반도에 정착되어 가지고 또 제대로 또 자기 나름대로 발전해낸 이런 모습이 지금 있지요. 그래 큰 역사적인 세계 질서가 서로 타당하고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한반도에 와서 지금 정착되어 있습니다. 이걸 옳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발전이라는 것은 이북이 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나 이남이 하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나 다 발전을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런 수단으로 할 이념들을 다 수단을 하는 발전이 뭐냐? 그거 우리가 따져봐야죠. 그건 사람하고 관계를 시켜야 됩니다. 인간 사회는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인간 사회지. 인간이 사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그 인본주의의 핵심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철학적인 이론적인 그런 명제들을 제가 이번 이 학기는 수없이 많이 내놓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정치 체제는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붕괴되는 것이 아니다. 그건 체제의 정통성이 붕괴되면은 없어지면 상실되면은 붕괴된다. 그럼 정통성이 뭐냐? 그렇게 따져 들어가야지. 뭐 경제가 어려우니까 망한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옳지 않는 경제가 나쁘면 체제가 망한다 하는 것은 잘못된 명제입니다. 잘된 명제는 최대의 정통성이 결여되면은 체제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 명제들을 이번 학기에 제가 강의 때마다 여러 개 내놓겠습니다. 내놓으면은 그걸 보고 이 북한을 본다든가 북한의 변화를 본다든가 붕괴까지 포함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통일이라는 개념이 하나의 병인데 그 병을 치료해야 하는 치료를 고치는 의사들입니다. 의사들은 의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어서 면허증을 있어야 되죠. 그게 면허증이 있으면 면허증을 받는 것은 명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면허증을 줍니다. 그게 심리적인 명제도 있고 심리적인 사회적인 명제도 있고 또 이념적인 명제도 있고 문화적인 명제도 있고 사회제도적인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명제들이 있죠. 그 명제를 이번 학기에는 많이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나왔다는 거. 인간은 상대적인데 무엇에 대해서 상대적이냐. 그래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게 상대적인 존재다. 그건 이제 이 세상에서 보통 기독교에서 그런 실책을 많이 하지요. 이 인간은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적인 존재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가치를 인간한테 주었다. 뭐 그런데 인간은 철저하게 상대적입니다. 인간이 그 행동을 상대성 원리 가지고 인간을 보지 않으면은 행동이나 사상이나 모든 분야의 인간에 관한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인간이 어떻게 됐냐. 인간한테 환경은 다른 사람이 제일 중요하지요.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인권 중에 제일 중요한 인권 중에 하나로 제가 넣은 게 더불어 사는 거 아닙니까? 그 다른 사람이 중요해. 다른 사람을 나의 본질로 봐야 돼요. 그게 변정 사상인데 변정법 사상은 남이 나의 본질이다. 정반합인데 정하고 반하고 사이의 관계는 하나는 다른 하나의 본질입니다. 정의 본질은 반에 있고 반의 본질은 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과 반을 이걸 진화할 때에 이제 합이 되죠. 그러한 그 정반 합이 그 논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학도 그렇고 심리학도 그렇고 나를 연구하려면 내 아닌 사람을 내 아닌 환경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
4: 다음은 문화공연 소식입니다. 올해로 제24회째를 맞는 한인문화축제가 올해는 조선시대를 테마로 더욱 풍성해진 공연과 체험은 물론 한국의 유명 아티스트가 특별 출연해 현지 사회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주최 측인 한인문화협회는 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이 한국의 역사와 고풍스러운 전통문화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캐나다 다문화 사회 속에서 한국 문화의 위상을 높이고 세대를 초월한 화합의 장이 될 것이라며 포부를 전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서울경기춤연구회를 초청해 정교하고 아름다운 한국 고유의 전통무용과 역동적인 가락을 선보이며 축제의 격을 높입니다. 이어서 한국 대중문화를 대변하는 메인 게스트로는 한국의 인기 힙합 아티스트이자 방송인인 딘딘이 축제의 대미를 장식하며 재치 있는 무대 매너와 음악으로 밴쿠버 현지 팬들과 함께 축제의 열기를 정점으로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무대 공연 외에도 한국의 맛을 선보일 푸드부스들과 다양한 로컬 상품을 만날 수 있는 벤더마켓, 한복과 놀이를 즐기는 문화체험, 그리고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패밀리 액티비티로 방문객의 오감을 만족시킬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TD, 재외동포청, 주 밴쿠버 대한민국 총영사관, 더 KTV, 버나비시 등 다양한 기관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누구나 제한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입장료는 전면 무료로 운영됩니다. 오는 7월 18일 토요일 버나비 스완가드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제24회 한인문화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아진이었습니다.
5: 디지털 시대의 색깔 있는 신문 코리안 뉴스. 다른 뉴스를 보는 것, 가짜 뉴스를 알아내는 것, 내 주변을 보살피는 것, 내 나라 밖을 살펴보는 것, 지구를 건강하게 올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시작해야 가능하다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한 젊은 신문 코리아 뉴스.
6: Train for careers in digital marketing, live-in caregiver childcare, supply chain management, postgraduate nursing, and more. Study online or on campus at sclcedu.com.
7: 뉴욕에서도 포틀랜드에서도 우리의 식탁에서도 콩으로 만든 요리가 대세가 된 건 다 이유가 있지.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내 몸도 지구도 건강해지니까.
8: 요즘은 이런 식. 나를 위해, 지구를 위해. 바른 먹거리 풀무원.
0: 알아야 되고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북도 알려고 하면은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 북과 관계하는 나라들을 알면은 북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북을 안 가봤기 때문에 나는 뭐 북한에 대해서는 별로 지식이 없다.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 가봤더라도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양상을 행동이라는 인간 행동이라는 것은 다른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인간 행동입니다. Interaction이 곧 action입니다. Interaction이 없는 action은 없습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Action이라 그러면 항상 다른 사람이 관계가 됩니다. 중요한 다른 사람이 관계가 됩니다. 그 사람들을 연구를 하면은 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남북 관계를 봐야 되고 남북의 이질성을 이해해야 되고 그걸 극복하는 데 하나의 철칙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발전이라는 것이 잘못된 거 있고 잘된 거 있고 타당성 있는 거 있고 타당성 없는 거 있고 그렇죠. 우리는 타당성도 있고 도덕적으로 잘 됐고 한 것을 결국은 추구를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이 학기 끝에 좀 돼가지고 아마 학기 말 시험 같은데 내게요. 그래 학기 끝에 좀 하도록 하고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객관적인 진리가 있느냐? 그걸 이제 학문적으로 보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봐서는 그 학자로 봐서는 없습니다. 객관적인 진리는 없습니다. 다 주관적인 주장뿐입니다. 그러나 사회 전체로 봐서는 국가 전체로 봐서는 객관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가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통일은 이건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투표해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하나의 사명입니다. 소명입니다. 제가 상식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죠. 상식이 얼마나 중요한데 학자들은 상식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상식을 비상식적으로 복잡하게 만들면 뭐 아는 것 같거든.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학문이라는 것은 복잡한 현실을 역사적인 현실을 상식화시키는 것이 학문입니다. 내 이 밝은 방에 앉아 있지만은 전기가 마이너스 플러스하고 붙여놓으니까 스위치를 딱 서로 붙이니까 불이 와요. 그래 그거는 과학이 아닙니까? 내가 저기 가서 저리 하면 불이 온다 하는 거는 이제 상식화가 됐어요. 그 전기공학이 이런 게 다 발전되고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상식으로 돼버렸어요. 이제 상식을 많은 사회가 더 발전된 사회입니다. 궤변이 지배하는 사회는 우진국입니다. 왜냐하면 상식은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가장 고급이고 가장 고차적인 업적이 곧 상식 생산입니다. 인민, 민중, 국민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상식밖에 없어요. 궤변은 배우지 않았어요. 학교, 대학교 가가지고 첫날부터 배우는 게 뭡니까? 궤변입니다. 상식 아닌 것을 상식화시키는 게 아니고 상식을 비상식화시키는 것이 잘못된 학문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대학교에서 45년 미국에서 가르쳤지만 들어갈 때에는 모든 것이 학생들이 상식적으로 보다가 내가 강의를 하고 나면은 비상식적인 질문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비상식화시키는 그 잘못된 학문입니다. 진짜 학문은 학문의 업적은 상식을 확장시키는 거라 상식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없습니다. 상식이 안 돼, 상식이 못 미치니까 해결. 우리가 상식화가 된 통일, 통일론을 설계를 하면은 저는 우리 일학기 때 상식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통일론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실현되기가 쉽습니다. 그게 상식적인 말이라고 해서 공중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저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많이 하다 보니까 상식에 도달해요. 상식에 도달하니까 상식적으로 되지요. 상식적으로 되면 모든 사람이 이해를 합니다. 그 상식이니까 모든 사람이 이해를 하는 데서 이제 말하자면 대화가 가능하지요. 그래서 이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대화를 의미 있게 잘하는데 공부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니? 세미나라 그래가지고 이론 되지도 않은 중요하지도 않은 가지고 이론 도쟁하고 그렇지요. 논쟁을 위한 논쟁을 하고 그게 학자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잘못 봤으면 역사라는 거는 일놓고 보면 이렇게 보이고 옆에 가서 보면 저렇게 보이고 다 그렇게 주관적으로 다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서가 있는 곳에서는 역사는 이렇더라 하는 것을 내가 이 설명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선 자리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앉아가지고 한번 같이 보자 이래 하면 골 같은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주관의 객관화랄까 그런 것도 우리 생각할 수 있고 정의라는 것은 그래 사람을 어떻게 정의할래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건 사람 틀림없이 동물이다 그런다 온혈이 있고 무슨 눈이 두 개 있고 두 발이 가지고 걷는다 그런 게 사람이다. 그러놓으면은 원숭이도 다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그 유독히 가지고 있는 상황을 얘기를 해야지 사람 아닌 거는 그 정의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 않는 거는 정의에 맞지 않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정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가 뭐냐 두 발로 걷는 거다 그러면 사람도 다 새가 돼버리네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두 발로 하고 뭐 온혈이 있고 뭐 이런 거 다 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걸 불이라고 그럽니까 새 입을 그런 입을 가진 것이 새다. 그러면 새 말고는 그런 입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됩니다. 정의는 이렇게 하고 나면은 민주주의를 뭐다 그러면 뭐다 이 민주주의를 정의를 하는데 거기에는 민주주의하고 그 다음에 이권이라는 그거를 붙여서 여기에 정의한 거 하고 정의한 것만 보면 아 이게 다른 게 될 수가 없어요. 민주주의라고 그래 보면 민주주의거든. 그거는 좋은 정의입니다.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적인 기술을 해가지고 정의가 아닙니다. 그걸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된다. 민주주의다. 민주주의 정의를 하고 해야지 우리가 따라가지요. 뭐 실현하든가 주장하든가 할 수 있지요. 그 민주주의는 뭐다? 그걸 뭐다고 쓴 걸 읽어보면은 다른 게 그게 들어오면 다른 거하고는 맞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 민주주의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민주주의는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 세 가지 헌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궤변이에요. 그 세 가지는 맞지 않습니다. for the people하고 by the people하고 맞지 않아요? For the people은 어떻게 보면은 독재도 될 수 있고 전체주의도 될 수 있고 사회주의도 될 수 있고 자본주의도 될 수 있고 for the people. 그러나 by the people은 by the people은 국민이 투표를 하고 어떤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국민에 의한 정치입니다. 국민에 의한 정치예요. By the people은 국민이 하는 정치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나 무슨 뭐라고 얘기할 행복이라는 개념이나 이런 걸 정의를 할 때 정의의 정의가 뭐냐 분명히 알고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과학 철학에 들어가면은 첫 시간부터 나오는 것이 정의는 어떻게 되냐 그리고 설명을 한다. 설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설명이 뭔지 정의를 해야 돼요. 그런 거 예측도 정의를 해야 되고 그래가 예측 그냥 하는 거 그 영어로 prediction 하고 forecast 일기예보를 하는 건 forecast라 하지 않습니까? 그 prediction은 학문에서 우리가 예측하는 거 미래를 예측한다든가 뭐 A와 B가 보태지면 C가 된다든가 뭐 이런 거는 전부 다 그 과학적인 그 그렇게 prediction이지만은 기후 같은 거는 forecast는 이론도 필요 없어요. 내일 비가 오는 건 뭐 한 60%다. 그거 어디서 증명됩니까? 그래서 그 사실을 제가 예를 정확하게 드는 건 몰라도 기술 해가지고는 그게 설명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통일 정책을 하려고 하면은 그걸 설명을 해내야 됩니다. 설명해내야지 하나하나 길이 보이죠. 걸어갈 수 있는 발자국이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발전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라 하는 것을 그다음에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내겠습니다.
1: This is CHMB AM 1320 Vancouver.